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영향을 끼치는 국채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rofessor Jill Satina at Texas A&M. So, I promise you this is going to be fairly easy. 자, 머리 아프지만 국채, bond, 그리고 채권 수익률, bond yield. 그러면 정말 전문가가 알기 쉽게 정리해줬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1: This is basically an IOU that a government issues, and they say that they're going to borrow funds. And the investor is going to receive what's called a coupon rate of interest, which is the amount of interest that they'll be paid out over the life of the bond. And then at maturity, they get back the principal of the bond. And governments use these borrowings to, you know, for a range of public purposes, everything from education to defense spending, or if they're running a budget deficit, to help fund the shortfall between tax revenue and government expenditures. So the bond yield refers to the rate of interest that the market is currently charging for a government to borrow at any given maturity.
0: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Bond,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겠다고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죠. 투자자는 이 국채 채권을 다 갚을 동안 얼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국채가 만기될 때 투자자는 원금 principal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빚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 국방 혹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또 채권 수익률 bond yield라 함은 현재 시장에서 정부에게 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과하는지. So basically think of debt.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돈 빌리는 것과 이자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됐던 개인이 개인 간에 돈을 빌리던 IOU 말 그대로 letter I. O-U. 자, 풀어서 얘기해보면 I-O-U, I-O-W-E-U, 이 I-O-U, 너한테 빚을 졌어, 돈을 꿨어 라는 이 단어를 I-O-U, 차용증서란 뜻으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the expert said a bond is an I-O-U that a government issues. 이 본드,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But what if, you know, you're not a government? You can use it very casually. 친구한테 돈을 꿔서 점심을 사줬다. Well, I'll write you an IOU for lunch. 오늘 점심 사준 거 내가 뭐 채용 증서 써줄게.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But maybe if you do have a loan out, you're working to pay back the principal. 자, principal, 원칙이나 원칙주의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빚을 얘기할 때는 원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at maturity, they get back the principal of the bond. 이 만기 상환했을 때는 이 본드의 principal, 원금을 받게 된다. So principal in debt, that is 원금. All right, moving on to our second clip. 자, 이렇게 미국 국채와 전반적인 높은 국제 금리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good news is, again, Korea's debt to GDP ratio is, as I understand it, about 50% of government debt to GDP, which is you know, quite manageable at this point. And you also have the benefit that your central bank, Bank of Korea, has taken a couple of rate hikes to, I'll say, get ahead of this potentially global inflation problem, which I, in my view, is a good thing. So, you know, you are, though, this is a global market. Government bonds are very much a global market. So right. Some of these challenges, they do spill over. So even countries, you know, like yourselves, like Canada, like Australia that have or even Germany that have low government debt to GDP ratios, you know, still are seeing some upward pressure on yields. And, you know, that can affect mortgages, car loans, other credit that consumers, it can affect businesses in the economy.
0: 결국 질문은 미국의 국채가 한국에 무슨 상관이냐? Okay, a bit of good news.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즉 국가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빚이 그렇게 크진 않다이지만 또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but.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죠. 이런

0: 어려운 상황들은 다른 국가에, 특히 미국의 상황은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비교적 낮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융자, 인플레이션 등의 국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All right, I know your head is throbbing, so let's get to some easy daily expressions. Get ahead of something.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서다, 제때 처리하다, 미리 대처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도 됩니다. So the central bank has taken a couple of rate hikes to get ahead of the inflation problem. 한국중앙은행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Get ahead of it. And then another expression, spill over. 자, 말 그대로 물 같은 게 넘치다, 즉 여파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So in a global market, some of the challenges will spill over.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spill over. 다른 국가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So in economy, a spillover effect. A라는 요소가 B, C, D에까지 영향을 주는 효과를 얘기하죠. So hopefully we got out of this interview a little bit smarter, a little bit informed. But let's take a break and go to Jeju Island. 자, 제주도로 잠시 떠나볼까요? 제주도의 상징, 바람, 돌, 또 해녀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산소 탱크 없이 바닷속을 누비는 여성들은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예 해녀의 삶을 살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는데요. 뉴욕 출신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해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카일리 켄터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First with how she became a 해녀. Let's take a listen.
1: When I first came to Jeju, I was doing like kind of different English classes about Jeju history and culture. So I wanted to develop a class about 해녀 and I went to the 해녀 school for that purpose. But I didn't really go to the 해녀 school intending to become a 해녀. I just thought it would be something interesting to try. And then that was in 2018. And then in 2023, my husband, who's Korean, he is a scuba diver and he knew some other divers and he heard kind of through the grapevine that one village was looking for 해녀. And my husband actually volunteered me without asking beforehand. And he was like, yeah, my wife is interested. Can she become a 해녀? And at first the village said no, but then a month later they contacted me again and said, let's give it a try. And that was in January 2024. And so I've been there since then.
0: 네, 켄터 씨는 처음에 제주도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 또 해녀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해녀 학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한국인 스킨스쿠버 다이버인 남편이 한 해녀 마을에서 새로운 해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해녀들은 처음에는 이 미국인을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주면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So I mean this is an abbreviated version. But let's dive into the expressions. So her husband heard through the grapevine. 자, 이 포도 줄기들, 즉 뭔가 타고 소문이 들어오는 거죠. 소문을 듣다. Hear through the grapevine.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뭔가 짹짹거리는 작은 새가 내 귀에 와서 얘기해 준 것처럼 a little birdie told me 비슷한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So a little birdie told me you're getting married. You could say that. Second expression, volunteer. 다 아는 표현인데요. 자원봉사, 봉사자, 명사 말고도 그 봉사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다, 자진하다. 하지만 좀 재밌게 쓰였어요. We usually say, I volunteer to teach children. But in this case, her husband volunteered her without asking. 자, 재밌는 표현이죠. 나를 발렌티어 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를 직접 자원봉사로 밀어 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So he basically pushed her in. So I volunteer you to do something. 제가 친구한테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I volunteer you to help me this weekend.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게 푸시할 때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And then moving on, so let's hear about her life as 해녀. Some challenges and rewarding parts. Let's take a listen.
1: Definitely the Jeju dialect is so hard to understand.
2: Right.
1: When I first started, there were so many things I didn't really know that they were asking me, so I made a lot of mistakes. And now my Jeju dialect is a little bit better, but mostly I'm better at knowing what everybody needs. I'm better at guessing the kind of stuff that's a necessity. So I think too, you know, a lot of the divers now are, I think like 70% or something are over 70 or 80% are over 70. So there's kind of a gap between the older henyos and then the younger henyo generation who's coming up. And the fact that I can still learn from these women is kind of like, I know that it's a precious gift that's not really going to last all that much longer, because
0: Sure.
1: when I started, for example, there were eight original divers in our collective and four of them already retired this year. So I know like the chance to learn from these women is like, this is kind of like the key time. So I'm
0: Yes.
1: really grateful for that. And on days when like the ocean is calm and it's like sunny out,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being in the water and like catching stuff when you're really in the zone. It's like a game.
0: 자, 챌린지는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의 사투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윗세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 대부분의 해녀들이 70대 이상이고 이 소위 오리지널 해녀에게서 물질을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소중한 선물이다. 켄터시의 해녀 마을에는 이미 8명 중 4명의 이 오리지널 해녀들이 은퇴하셨다고 하는데요. 또한 켄터시는 물질 자체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바다가 잔잔한 날에 물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감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So we heard the Jeju dialect, but then we also say accent. 자, 뭔가 사투리, 방언을 얘기할 때 dialect 그리고 accent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Accent는 단순히 이 소리, 발음만 얘기합니다. So a British accent, an American accent, water, water 이 차이는 그냥 accent 그것이죠. But if you're talking about a dialect, 발음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법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So Busan dialect would include the expressions we use, the grammar we use. So there's a difference. Final expression, there is no better feeling than doing something. 긴 표현이죠.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 가지고 와봤는데요. There is no better feeling than doing something. 세상에서 이걸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즉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So, our 해녀 said, you know, on days with beautiful water,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being in the water. 이런 날이 좋은 날에는 물에 있는 것만큼 좋은 느낌은 없다. Or you go home, and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kicking off your shoes. 자,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무거운 불편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만큼 좋은 느낌은 없겠죠. So yeah, let's take a listen and let's think about what feelings make you feel better than others. But in the meantime, let's wrap up and take a song break. This is Sumin with 무표정.

0: 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

0: 갈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11:00 o'clock.

0: Japan, Busan, Yeo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P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Hello, I'm Stereotype of Busan, which is a restaurant in Im Jin-mi. 저희 가게는 전포동에 위치한 양식당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7년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고정관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양식당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전포동에 많이 없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면 국밥 먹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좀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밥이랑 비교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맛을 내서 좀 차려보자 하는 의미로 부산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3: 가게 하루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2: 일단 매일매일 똑같이 육수랑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손님들을 받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 아무래도 울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놀러도 부산으로 자주 오고 부산에서 대학도 나왔기도 하고 서비스 산업도 부산이 이제 일할 곳도 식문화도 좀 많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여기서 하면 대박 나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조금 되게 젊은 분위기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좋았어요.
3: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셨나요?
2: 코로나 시기 때부터 현저히 인구가 조금 감소됐다고 가게를 하면서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매출로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가장 힘들었고요. 최근에 어머니 손님이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자녀분이랑 서울로 이제 미식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부산에 이런 가게가 이렇게 맛있는 가게가 있다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서울에도 견조도 안 밀리는 맛이다 자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소름 돋아요. 지금도
3: 주변 친구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 일단 부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위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3: 부산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2: 제가 울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노는 친구들이 울산 친구들은 대다수거든요. 가게도 여기 있고 정착해 있으니까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를 많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 한 번씩은 온 김에 너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하고

0: 아, 여기 있기 잘했네 싶기도 하고요. 교통도 좋아요.
1: 청년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의 모습이나 부산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꿍하게 일을 하거나 꾸정한 자세로 하면 되게 힘이 안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아, 오늘 또 화이팅 해보자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 저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아, 부산 되게 활기차고 좋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1: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0: 일을 마치고 씻고 탁 누워서 아기한테 뽀뽀 탁 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
1: 임진미 대표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낭만입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Busan 영어 방송.
1: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3: I call him.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 time is now 5 o'clock.
7: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This is Symphony by Clean Bandit and Zara Larson.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5: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4: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5: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4: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5: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4: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7: call him.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8: 6:00

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

0: 사람들끼리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0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2: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2: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2: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2: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2: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2: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The time is now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2: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1: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1: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2: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4: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5: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0: 네, 어. 3단 롤.
1: 와, 야. 어. 어, 저는 그 사우히 뇨랑 하? 뇨랑 쌈 찌어버저리.
0: 오랑 톡 봐야? 와우! 랑 톡 네오롱!
1: 아직은 안 가봤어요. 오, 아직은 안 가봤는데.
0: 다행이에요.
1: 가면 안 됩니다. 그 이빨 관리 잘해야 돼요. 이빨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도 회화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회화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0: 미리 예약은 하셨나요?
1: 예약은 안 했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서요.
0: 네, 여기 인적 상황은 적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아, 그쵸. 야, 나이 왜? 나 왜? 이거는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롱웅, 어라이 티 놀라 어거 예약 쥬어? 예약 예라 거 낫 쥬어? 니마 뭐 음식점 갈 때나 이런 데는 예약이란 걸 많이 하지만 니만 민일라 히라오에 이거는 거의 예약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비 히라우티파 링아이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0: 뜻 là mình sẽ không biết khi nào mình đau.
1: 맞아요.
0: Nên là đau thì ngay lập tức tới bác sĩ liền.
1: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 전 병원 예약해본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미래 꿈 nghĩ phải.
1: Là mình thì là người 조금 아프면 thì mình chịu.
0: 아, 조금만.
1: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무서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가면 무서우니까. 어. 근데 진짜 아프다. 그럼 그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이란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회화로 돌아와서 첫 번째 회화를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볼 텐데 이 첫 번째 회화는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A가 뭐라고 했냐면 실례합니다. 오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 도이하이. 실례합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홈라이 오늘 도일 것에 뭐 혹시 제가 가능할까요? 것에 이게 가능하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런 뉘앙스인데 햄랑 르험 그쵸. 햄 이게 뭐냐면 진료. 그쵸. 진료를 보다라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진료를 보죠? 아, 뭐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랑, 그쵸. 치아입니다. 치아. 햄랑 르험. 실례합니다. 오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갔다라는 거죠. 이제 B가 뭐라고 했냐면 어, 미리 예약을 하셨을까요? 라고 했어요. 앵다 낫 르쩍 쥬아. 그쵸. 나 이게 뭐냐면 어, 이미 했습니까? 뭐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 과거형인데 무엇에 대한 과거형이죠? not, like 이게 not 이게 뭐냐면 미리 예약을 해놓다. 근데 무엇에 대한 예약이죠? 일정, like 이게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and that like 쭉 쭉아 미리 예약을 하셨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가 아 예약은 안 했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서요. 또 쭉아 예약은 안 했는데 쭉아 이게 아직이라는 뜻이죠. 무 그러니까 뭘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not 예약이죠. 그렇죠? 응, 하지만 랑 또이 라오과 랑 치아 또이 제 치아가 라오과 너무 아파요. 라오 이게 아프다라는 거죠. 과 이거는 매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예약은 안 했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B가 네 여기 인적 사항을 적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어요. Vâng, anh điền thông tin vào đây rồi. 저 một chút nhé 라고 했습니다. Vâng, 아 네. anh điền thông tin vào đây. điền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채워 넣다. 뭐 적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적는다고 했죠? thông tin 이게 정보예요. 정보. anh điền thông tin 이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이제 뭐 thông tin이 정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적 사항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vào đây. vào đây. 여기 안에. 그렇죠? vào가 안에 라는 뜻인데 너희가 여기 그래서 여기 안에 라는 뜻이죠. 로이 저 뭐 쭈냐 여기서 로이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저 뭐 쭈냐 저 기다리다. 근데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뭐 쭈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화는 이렇고요. 이어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걸 마실 때 왼쪽 어금니가 아파요.
0: 네 확인해볼게요. 입은 조금 크게 벌려주세요.
1: 충치가 심한가요, 의사 선생님?
0: 네, 가벼운 충치예요. 오늘 떼워드릴게요.
1: 어, 네네. 자, 이제 첫 번째 회화에서는 예약을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회화는 말 그대로 이제 진료를 받는 단계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A.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Busan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Hello, I'm Stereotype of Busan이라는 양식당을 운영 중인 임진미입니다. 저희 가게는 전포동에 위치한 양식당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7년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고정관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양식당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전포동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면 국밥 먹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좀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밥이랑 비교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맛을 내서 좀 차려보자 하는 의미로 부산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3: 가게 하루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2: 일단 매일매일 똑같이 육수랑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손님들을 받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 아무래도 울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놀러

0: 도 부산으로 자주 오고 부산에서 대학도 나왔기도 하고 서비스 산업도 부산이 이제 일할 곳도 신문화도 좀 많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여기서 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조금 되게 젊은 분위기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좋았어요.
1: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셨나요?
0: 코로나 시기 때부터 현저히 인구가 조금 감소됐다고 가게를 하면서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매출로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가장 힘들었고요. 최근에 어머니 손님이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자녀분이랑 서울로 이제 이식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부산에 이런 가게가 이렇게 맛있는 가게가 있다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서울에도 견조도 안 밀리는 맛이다 자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소름 돋아요. 지금도
1: 주변 친구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 일단 부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위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1: 부산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0: 제가 울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노는 친구들이 울산 친구들은 대다수거든요. 가게도 여기 있고 정착 있으니까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를 많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 한 번씩은 온 김에 너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있기 잘했네 싶기도 하고요. 교통도 좋아요.
1: 청년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의 모습이나 부산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꿍하게 일을 하거나 꾸정한 자세로 하면 되게 힘이 안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오늘 또 화이팅 해보자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 저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부산 되게 활기차고 좋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1: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0: 일을 마치고 씻고 탁 누워서 아기한테 뽀뽀 탁 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
1: 임진미 대표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낭만입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5: Yeji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8 o'clock.

0: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5: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4: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5: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4: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5: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4: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0: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0: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7: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8: The time is now 9 o'clock.